0: Approach stage 1153, direct Kurip, cross Kurip level 150, passing level 170.
1: 제자 1153, 도이치 아프로치, 다음에 34 라이트, 에스펫 아레스 드르, 다음에 34 라이트 아프로치, 레이더 QNH 2988.
0: 레이더 QNH 2988, expect Alice Zulu, running 34 right, Jazeera 1153.
1: 제자 1153, clear via swamp, Tango driver.
0: Cleared via swamp, Tango driver, Jazeera 1153.
1: China Eastern 523, Deca Direct Venus, Distramente Fastball 150.
2: This is flight level 150, direct to Venice, connection 523.